0: 가슴에 기막 비슷한 문제, 사람들에서 비슷한 문제인데, 사실 음식을 가는 거는 없는 것, 그러면 이런 단계에서, 그러나 그라가는 지금 아픔이 고스톡하고 무식하다고 어필하면서 고스톡하고 나이고 어필하면서 나가니 순식간에 무식하는 자는 우리가 아픈 시간으로 지금도 많이 어필하면서 지금 지금까지 지내는 그런 기쁜 상태 말이지 않으면서
1: 이거 하나 되어야 넘기 아파트 소리 더 해주는구나 우선
0: 대미한 청기분이